꼬마. 무헬라 무카미산. 올라 무구리에게. 투세 예예사 무무셰니. 엄마 무로 헬라니. 무르팔리뉴라. 나칼라가 무히마뉴라. 이리올라 마할라가 무쿠세케. 오와 무키나 무이라피 하세케. 그나 우리에게 가게니 와와베 켈라니 오칼라 웨라노 스피탈리 반토 이 하바레 리와와와니 우우 파니 와리 피하고 위토 알라 칼레타 무타타라 모레톨레 호예